0: 꺼낸다야. 너무해.
1: 내 집을 빼서.
0: 그 집에 가요 하이 러리 자도 꺼리티야.
1: 저리티야 가서.
0: 그때 하이 달래지. 그럼 넌고 하여.
1: 꺼낸다 가서.
0: 그 사귄 자지. 제 유모 간자가 못 다이티야.
1: 고라 인자 빼야 돼 가서. 이제 그 미야 라지 보정에. 라지 보고 여거세. 내때 나지 지구 시작은 거려 가서. 유모 사차서 견자 거지. 그거 양혼 여거 차감 봐 가서.
0: 잘려. 我一些在上车跟干到这种的
1: 上面有关系
0: 有点难能有手里呢懂吗古人路高了跟你来吃不该有古籍跟你也高一些了吗
1: 有些地方一些那些人混淆高蛋白里呢有一家伙的一些感受我感觉没长弄对哦
0: 刚好能够还呀
1: 我领导感受那就不是一万件